믿음, 믿음, 믿음. 바단, 스비, 스바, 스바, 우루, 스비. 바다, 바다, 바다, 바다, 바다, 디밥. 스비디밥, 디밥, 우루, 비우밥. 바둥, 둥, 둥, 가운, 인가, 둘, 둥.